0: Los mejores locutores.
1: 97.9 The FM.
0: Más pop. Conéctate.
2: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